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당신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홍은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백은경 작가의 진달래는 다시 필 수 있을까? 좋은 글, 고운 미소와 아름다운 말 한마디 전해드리겠습니다.

진달래는 다시 필수 있을까? 백은령. 내가 진달래를 처음 기억하는 것은 7살 때였다. 할머니는 매년 봄이 오면 마을 뒷산에 진달래꽃이 필 때 나를 데리고 산에 올랐다. 붉게 붉게 물든 진달래를 보며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꽃은 우리 민족의 꽃이란다. 얼마나 힘겹게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지 않았느냐. 우리 선조들도 이 꽃처럼 이 땅에서 살아남으셨단다. 할머니는 말씀을 할 때마다 꽃잎을 따서 내 손바닥에 얹어주곤 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위에 얹힌 꽃잎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나는 그 온기를 기억한다. 진달래가 내게 처음으로 건네준 따뜻함이었다. 그때는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그저 예쁜 꽃, 봄이 오면 피는 꽃을 보고 신기해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할머니는 진달래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나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온 가족을 이끌고 이곳에 정착하셨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이 땅은 척박하지만 우리의 땀방울로 기름지게 만들 수 있다오. 진달래가 바위 틈에서도 피어나듯 우리도 이 땅에서 반드시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 할아버지의 그

말씀대로우리가족은이땅에서땀과정성을쏟아부었다논밭을일구고조금씩터전을닦아나가며살림을차렸다할아버지는매일같이마당에진달래를심고가꾸셨다할머니는매일같이마당에진달래를심고가꾸셨다할머니는말씀하셨다이꽃을보면우리민족의끈기가느껴지는구나아무리힘들어도포기하지말아야한다는것을일깨워주는구나그렇게우리가족은진달래와함께살아왔다봄이면온마을이진달래로붉게물들었고그모습은정말장관이었다마을사람들은진달래가필때면함께모여노래하고춤추며봄을맞이했다그때는정말행복했다모두가하나로되어살아가는공동체의따뜻함이느껴졌었다그런데세월이흐르면서마을은점점변해갔다시대의발전에따라마을사람들이하나둘씩도시로혹은해외로떠나기시작했다경제적어려움을견디지못하고더나은삶을찾아떠나는이들이늘어났다우리마을의젊은이도대부분떠나갔다내친구들도나도결국은이마을을떠나게되었다작년봄나는오랜만에고향을방문했다그리고큰충격도받았다마을은너무나황폐해져있었다그전에는사람들의웃음소리로가득했던골목길은텅비어있었고할머니가심으셨던진달래도제대로가꾸는사람이없어시들어가고있었다그모습을보니눈물을참지못했다이마을을지켜온우리선조들의자취가사라져가는것같아가슴이아팠다우리가살았다는증거마저없어질까봐두려웠다그때비로소할머니의말씀이이해되었다진달래는단순한꽃이아니었다그것은우리민족의뿌리이자정신이었다최근통계에따르면중국내조선족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고한다많은젊은이들이자신의민족성을잃어가고있다한국드라마나연예인은알지만진달래꽃은모르고한국 K-POP 노래는알지만우리민족의시를모르는젊은이들이수두룩하다진달래고향에서사는사람들이진달래를모르고진달래를노래할줄모르는현실앞에서눈물이앞을가린다중국조선족인구수는점점줄어들고소학교들은하나둘씩문을닫게되고이땅에서나간대학생들은다시돌아올생각을안한다우리의전통문화가점점사라져가고있다하지만나는믿는다진달래가다시필수있듯이우리민족의정신도다시꽃필수있다고이제우리세대가나서서우리의뿌리를지켜야한다우리어깨위에무거운책임이놓여있다는것을느껴야한다나는지금대학생으로서사회실천활동을하면서조선족어린이들을모아우리말과우리민족의전통문화를가르치는활동을하고있다처음에는쉽지않았다아이들은중국어에더익숙해있었고우리민족문화에관심이없었다하지만포기하지않고계속가르치다보니조금씩관심을보이기시작했다특히진달래에관한이야기를들려줄때면그들의눈동자에서반짝반짝빛이났다선생님진달래가정말바위틈에도피어나나요응그렇단다우리민족처럼어떤어려움이있어도꿋꿋이살아남는단다아이들은진달래이야기를들으며자신들의뿌리에대해생각하기시작한다한아이가말했다저도커서진달래처럼강해질래요그리고우리민족을지킬거예요그말을듣고나는희망을보았다아직우리민족의미래는밝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의 뿌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나는 희망을 가졌다. 옛적 살던 할아버지 댁 마당에 진달래가 피어져 있었다.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것 같았다. 나는 진달래에 물을 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이 땅을,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진달래 꽃잎이 흩날렸다. 붉은 꽃잎들이 하늘을 수놓으며 춤추는 듯 했다. 그 모습은 마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나를 격려해 주는 것 같았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마칠 때까지 진달래를 지키겠다고 나는 결심했다.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꽃의 의미를 전해주겠다고 결심했다. 진달래는 단순한 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얼굴이고 우리의 역사이며 우리의 미래이다. 나를 울린 진달래여, 이제는 웃게 해주어. 우리가 당신처럼 강해져서 이 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당신을 보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꽃들처럼 우리도 피어나리라.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도 나는 진달래를 바라본다. 붉게 물든 그 꽃을 보며 나는 비로소 느낀다. 할머니가 내 손바닥에 얹어주던 그 꽃잎은 결코 그 자리에서 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바람에 날려 흩어진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곳에서 해마다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진달래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 진달래가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눈물이 난다. 그러나 이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다. 꽃잎이 지를까봐, 뿌리가 뽑힐까봐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그 꽃이 여전히 내 안에서 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눈물이다. 진달래야, 고맙다.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다. 진달래는 영원히 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신처럼 그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나는 오늘도 한 걸음 나선다. 우리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열기 위해.

곧 미소와 아름다운 말 한마디. 낯선 이에게 보내는 곧 미소 하나는 희망이 되며 어두운 길을 가는 이에게는 등불입니다. 미소 안에 담긴 마음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는 나를 아름답게 하며 누군가를 기쁘게 합니다. 대가 없이 짓는 미소는 내 영혼을 향기롭게 하고 타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말은 나의 내면의 향기입니다.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에 어떤 이의 인생은 빛나는 햇살이 됩니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근택하게 하고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줍니다. 시리에 빠진 이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슬픔에 잠긴 이에게 용기의 말 한마디, 아픈 이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건네 보십시오. 내가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화사한 햇살 같은 고운 미소와 진심 어린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내 삶을 빛나게 하는 보석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날들 속에 영원히 미소 짓는 나이고 싶습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길에 언제나 힘이 되는 말 한마디 건네주는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백은경 작가의 진달래는 다시 필 수 있을까? 좋은 글, 고운 미소와 아름다운 말 한마디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홍연이었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